0: 왜 그러세요? 나는 되게 좋아하다. 동감해다. 저렇게 빼. 야는 나도 맡아보리게.
1: 라라라라라라라라라.
0: 라라라라라라라라.
1: 라라라라라라라라.